삼라법 너대매발 뽕록 매답미 뽕록터가 너대매답미 대니돔나 자오 레기돔 널라 파마부도 설설제 로망송위 개베 칼라년 기득망보 뇨베 미간데 짝이 짝리 삼라 레베디 셴베셀레 개베 주제상 자오 타강 탈라 뒤데나 깜락 똑락궁네 대바상 탑기권네 던다 렌제나 다제 동숨 차교 년발에 미둡 달라 징징 샥바까 티도 플랑니 렌네이 넘넘 견치임은 비디앙은 침례디 상대 링시강포 고기 캥어먼 할래민

대전 가지 빨리 대대기 대리년주 소모 년주 모딕 달라기 감성 왕디 중도 풀려도 신상거디 겨답 장수 취 납자리우 시바온 도목 까벅 도목 록 땡아 나다니 시나 보동니 람네시 때꼬서 시가 못놈은 엄띵 지징이네 단명이네 막번딕 명임 단명 먹어 자살과 인딩네나 미낭니 마악간사마 그리고 라네 그리고 라 약꼬서 말니 네모주 네각 겜간 내용네 파워인디네네 개감치 신나도 약꼬서 말니 탭식도가 맨날이 옴된 통옷으래네 장터 통옷으면 나다네 탭시 나가 굽죽 굴고 통옷으면 이직에 미끼리 담미나니 마디 약꼬서 타모디 약꼬서래니 제다 무눈머른 미 다 셋 년육 무누 고 무누 에치킬레 독서의 뭔 키곡래네 나가 죽비 예 나가 기니 개인이네 개육 렘낭 와이니세니 니인이네 비 니가다 총리 뭔 미낭니 니부 간다마 콩지부 간다마 세마 그니야 소문 콩을 마야고 야야 쇼 그니라 소치 랑이 랑시 데려온 것도 인 돈나 징이니 잠북 내가 샘무 튀육 탭시 야가서만 나이제는 콩도 무누 나이제는 콩도 돈나 무누 똥부이면 콩지고 랑이 랑망아야 해 튀때유 내나 뒤때나 캐베이노 따이먼 콩지우 쇼게딘네네 미치 남샹이먼 림벌 삼로 나통나 캐베이먼 긴 니갈하나 니갈하고 수인이 똥이먼 둥갈 얘기 포도 수임이나 똥이먼 포도 따오 긁은이네 약을 거다 그릭마디이먼 다시 고구야 홍딩 내나 콕버딩 내비시 콩지고는 에치 약탑 무너먼 고구를 랑시 다시에 고구딩 내네 심맘 다다 무너먼 인딩 내네 빌쩌들 이남 뿌쩍 삼러 내삼 에 독선 약고소먼 티장프 카키우 템메로 레미나다 기용이먼 이제 즉 가야 데고소 남 이따네 데고소먼 안벳 녀고치 안벳 장르니 안벳 비타네야나 삼치시 때로니 비랑리인 군마 쇠나 총부 서두는 불이니 도물이 쏘나 랑 거나 미싱은니 뭐니 정기냐고 니나 양싱은니 뭐니 치지 미시 찍우냐고 찍어 뭐노니 무슨 신달에 치고 다 약간치 미치 안비니 다 고 튀간닝 닝고 쫑은 고소문 잠그라나 다웃 랑테 셜유문 야랭용 쫑그라나 배가 투육 닝은 노인 점닝 쭈프 내 담바야야 용로 쫑로야 고소문 단닝 인상마

탈식 내가 마당에 있네. 뿐 나가도록 후유 탭시야 고스만 태닝 푸니 개서 송고했나 지금 이가오세 니링무 누야야 니링무 시조 미시오 누야 즉색 크리덕들 당고스만 룸브나에 띄우 미가에 띄우 옴딘을 안 맞고 통왕아 삼고스만 높녀보직 랑 최가 본 것은 뭐니? 링아 이숨과 샤티 말람 답고서 뭐니? 뒤땡기고 레바 꼰조 숨지 쉬고서 뭐니? 린진 깔막 답고 최는 된 것은 뭐니? 최디지 내고 내 먼저 최다되네 치면 내가 우방토고 고소 있나? 미닥치와 시유고 그님 마야고 세마 니코스 뭐니 뒤긴 미닥치원이가 그니야 세마 니코스 뭐니 세마 사모닝 움딘 같이 벌리고 그레히니 던낙 년슈디 평아 무딕따라 아시송 어떠야 뻔나세 감성 왕디 중도 풀리지도 뻔나세 푸유노우니 rinnang umdeng korpo ka ma jang odo krankane nga tsuto no yin nge labja liu shibo odo da ka yimor nge jikdin diru gangsong mang jikdu nge jidu rinduk rindung peta dangme re tata jikjang meba tongsal re dila chokse rangi jepaka tepe rimo subjang subjumi dile rime doluk dunbaka chakrang bongbo dukjang rangdukri kepe chapkul maike kameri semgo chana nola mangyungme chokse mebe kepo tangbo tang semgo chana tangbo dile lak kepo kishi seni tonglanglang Tangtuk, Tangyal Kenny, Bejiji, Gobelilla, Chokse Majena, Rangdu Rangi Nipa, Denmeri, Chokse Jena, Chukdang Machuk Me, Lela Gwena, Tanur Rangi Nur, Magui Panur Bula, Takbaka, Jangbo Dui Dengdu, Gidok Me, Pakpak, Six six, Jepe Chilepan, Sembashona, Pasang Bullasher, Chokse Jenny, Lusum Della Chok, Langling and Be, Rigla, Pangjeji, Patti Buji, Yongbe, Samlolong, Dichiniki, Tamden, Lagbetil, Kache Pali Ningdam, Kaneli, Ningi Buddha, Ningne Nawayan, Gowayana, Goyu, Diyedo, Mangbo Mejang, Dowa Chidangdan, Labja Liu Ngabo, Jigdin Ning, Jigdin Odo, Da, Gaong, Gangsong, Yur, Rining, Mur, Song, Umdin, Dashamunodi. Ni kipning dubok ringning ringnung tomp dumbo temning pru krangkedi mono chi damman yagoch tirang mono nyorose tong do yimon eche chokseng ne oindi de krik samot rangse gein dil mono na oindi de krik samot yagoch Takso imon. Ziangwen rang tatpate rimo. It rang in senam sang rimo soup wang in a soup mede imon. Ele chick rang tatpak rimo chinning that rang senam chinning. Do nang. Do no shinjo rimon.

0: 아 딩딩 쉐연지 남다네나 마다 미치 즉 미체가 된다 된다는 게 즉 자원이라고 좀 남다를 때 육네 미치 지셈노 즉 셈사모노지 이치기 즉 본주아나다 통래야나다 이츠가 시든가 펩간 있나야 시나다 미나 쮸버 삼프제 즉 딩딩 쉐연 남다네나 이치 녀버도 즉 미치 지도네 판도네 지도네 거봐 노 이치 저육되네 즉 웃다다 쉐연지 베리다 옷도 체시 띵나치 이질 때나 때문에 우리
1: 레스
0: 이지고 다다 아 뭘 제림 바지다 이나 유승어도 다다 때리 지니스지 뭘 다다 이제 우지 제거지야 우지 제거지 뭘 플랑 피자들면은
1: 레스
0: 이제 다다 다등의 공도 유승어도 하던 그 지겹런진 냉다 시리런진 다다 바상도 소나 냉 찍하다 지겹런진 뱀칸라네 다다 펩주가 체실하다 이거노 내가 다들 대면나 지급 런진닝들 런진한데 제가 마업티베야 내가 대무야 다 매대운 것들하네 당연히 다들 지급 런진시 주육지 다 대가시 내가 내가 펩매대나 티 인지민지 다 어서 펩베네 뒤로고 노니 다 움든라디 쉬야니고 노 이제 뭐 다들 다들 내가 가다 대비다 내가 펩비운 것도 티 단체수고 노 이제 매너고 즉 다들 다른 살라고 다들 계실락돌라 답이나 시시행 나다 겨름지 공식 제 최신입북 두가네랑 기슬학도라 이집 기대주어디 엠불 이제고 비 강합케노 넘버 이집 비데니주소노 이집고 다다 사라 토롭랍자고 겐 텐텐텔랭이 디데 시시행랑 벨럽자 약간 시시행랑 도나 약간 인지가의 남다노 부위의 남다노 디노 이스토 데니주소노 이집 메뉴고데 양아당 Madam Reshma Yeti Perko Sokbaji Corona practice ni that the Kagayung Nga that the sea shing goodanayakan shit ten shoti that the berimbur. Ijakbulda Madam Reshma Ning Berba Mikardi Pipuno, Ishbajigi that the plang sung subjung to the getting peshakter kotsu nup to the pilusak nyin breaka tonanya ichiayajik plang that the chipkit chidu kalis plang sumjik bear sum subjung geshin gebati. Iji dupjuk iji ngorok chashila di no?
1: Nice.
0: Iji ku dada terikali ti jajik da ngorok jukdum zego jajik ngatang kutso tsanye ku emile namgitring la imbur iji menuk da disease la imbur JPC nangyi na imbur baya pepsingi ya de je dao zego di tso iji dada per sabjong nangan gaya nang shajik lakhera ning iji umdin chada puyuk iji zego di dirige gano iji zozo dada ozo sabjong je ngari migyul Korea that subjong sugar baj zozo chidadangko district neku, Tonga Negu that the West Coming District Ning Tawang District Ku Puyan Bach. Each batching are Mikul Korea that the subjong is new no, each menu chick that the care club to Maptinum Tawang that Benjajan that the also Tawang Public School in Manjushri in Borjik, KG people after Lani, each that the German Chogarling in Butang one by Lapter number. That among Kinbe one by Labradin number is Bajik, the Yagan Baji, Mari Sabjonga, that the Bell Pepsing issues no. Is C. Shinji that Yonza see that also Kartiga that the Bell Kewang Mountain Zomia that Umden the Negaji. Is it go up long as it that the Bell Yonza see also Sabjonga Pepina? Yarumjing at Yonza sits away Lamitidumber. The Yarumji Kumbach Ning Gongshi Shiuchi, Madansi Dejamu Tidumber, is Madansi Tigosue Imber. Kishlashi de tamje ning da to mono butsuna ning da teno butsuna kutodan ning undin korka de kalap ning undin nang bengi ti ni uno
1: yes
0: ejiktor jidu go che de geshla tor da shangsho ga de ti pepya de ma tang ko odolap ta tenjo ta da butsuna ning shungshe pa nang she de kalap ti nang bengi ni uno ej menu ejiktor khalije lumna choga geshlag do la she de ma ta lumna labdu butsuna bur ma ta shungshe pa na bur ej menu ta da Misut suin neda minang nangju ningde de geshlagdol la ngdo in neda de zomne yong ga keda tem de gezu go number ista de yar pebzu go number iji yemina yar pebaje dal ngadan bek dutu chi beju de tong de na chi de ngadan shi kepsang la de re yum sam ya chepsi um de la de de go no la
1: les kalden sa bena nang zerim ba chi nang ga ga no nam sab jung go to rang ji ti da tare chip ke chi do khalep rang sum je yim bo ta sane ko ta kebang utun kalap nang ne utam chi nang no na la

0: 믹세 코든체 증가당 어르나철 버디시가 에듀케이션 미니스터 페프톤 보리 예다든당 이드미나 고다 말 다름 제라닝 사지 마업체가 팀이나베 개방 랭기나에 페프톤 볼 지지 가다 어쩌다 왕 넥게 가다 어쩌고 사내 급이 개방에 놈불 주빌 바세 감비 시 러닝 콜 오키지 반도 노이남 지소가 가다 가이준 발솜 수시아 이나가 반도 노이남 이지 골세가 나이긴 불 이제보다 어쩌면 비를 보리 개간 임보르닝 가다 어서 NGO 임보르닝 다 라프로 가고 긴든 한계 임보르닝 안랑게 나이머레 땡득시에 내가 요르님에면 이번에 펩트 넥티 이제보다 펩이야지 잡종지티 다시 한번 돈 두부닝 지속 가다 참으셔야 돼 판도를 유고 어레비야유 이제 가 다왕 농촌 레공시니에 다다 증가래 가 자르메 동디가래 자리에 당기나 생활에 농촌 주의야 말 품에 동티요 더비 예삼노 나데셔서 다왕 농촌 레고 펩남비 이제 고다 어서 고 잡종고 이나세가 만데서 농비 지나셔 드시니 줄
1: 도지 체드스들라 도지
2: Lingina Sidata Dundrik Lerim Kunsilga Chinda Gubak Derek Chinisuktor Derek Kaliti Sampa G Lingeringa Toptan Shirubling Foundation Cook Tsokang Tawanga Arunachal Ngadishung Churik Lekung Director Engineer Toptan Kendan Debka Sabjungkor Kandishusudi Sanongbur Lingi Binachil Kandishugan, Tawalungtingang, Kujab, Tashidu Jember, Langina Udamiche, Dundaklerim, Kunsiljitus, Langina da Nuptuze, Grokni Karmationi, Da Lerim Sadaji Kosodo, Langina Ozona, Dishnuptuklerim, Dirtinichisukusanasa, Da the city, Chuze Grokni Karmachiche, Lerim Jaroka, Chuze Grokni Karmakaliji, Dun Lerim, Langina Sitashut Lerima, Lama Medotashi, Lama Rinjitsawang, Ani Lopsang Siangin, Ani lopsang setun si, dono, shedun, lama cheba, dangsan ni chikma mutu ye samet oimbur, dashnup chuzi nisje, akashwani dili kiri liye shusu, hindi ga sengyo na chuzi nisne karma, lenge je, inchi ga sengyur, lerim poem uptade, dashnup chuzi nisne karma chichi, langi na sita shud lerima. Elite English School Tawangkuk, Zindusumpuga lepkan, loptupo rinchin doji si, inchi ketka, Why God made teachers nyego nyanga churo sameto imbur lerim darpan deshnup chuzi nisning karma chiti che. Chuzi nisning karma khani linga che akashwani itanakri le chusu hindi ga sengyur ni chuzi nisning karma khani chichi inchi ga sengyur. Lerim kome tarani deshnup chuzi nisning karma khani chilinga che. Deshnup chuzi gitche lerim purani hindi filmi gid chuzi gitning karma khali chichi akashwani dilikiri le chusu zemadundu sengyur. Chuzi gitni kama kani lingachi akashwani dilikiri lejusu. Hindi ga singi na chuzi duguchi inchi ga singir. Lengi na deshnup chuzi dugukni karma chukuchi longtingkak tawang deshnupduk lerimba na chazandu yimbur. Lengi na da nogor chilo nyitung kalagurolog jindako bakterik jingli. Reza pimpak lerimni chuzi kushisu sanasa. Nogor kongsijuk chuzi naichi akashwani dilikiri lejusu inchi ga singir. Chuzi naikni karma chilingachi akashwani dilikiri lejusu hindi ga singir sameto yimbur. Lerimandana nogol gongsi chuk chuzi naikni karma kala chiche. Nogol gongsi chuk chuzi sumche lerim pradeshik sangit. Langi nasi nogol uzi lerima. Nifalu bo singiru. Dengduk digaru mishmik samakhashi sameto yimbur. Lerim meribad nogol gongsi chuk chuzi sumnin karma kala chiche. Langi nasi nogol lerima. Kasturba Gandhi Balika Vidyalaya lopta kangtenko ga zindu chukchubiga lepkan loptupo sering chutun si. Teng ti bechi tongo. Bamshuksi, Nada Chisuga, Ganyan Nukin Rodokor Penang, Samcha Shusuti, Sameto Ember. Lerim Nari Sangit, Nogor Kunsichuk Chisum Ning Karmakali Chisumche. Nogorus Lerima, Sunu Nigam Ningunal, Ganjawala, Suzy Q. Sum Senior of Film Partner Kuksama. Ajis Singh Nimitun Senior of Film, Gadar Tu Kuksama. Muhammad Faiz Senior of Film, Mr. and Mrs. Mahi Kuksama. Mahalakshmi Ayer Ning Sunu Nigam Senior of Film, Salami Ish Kuksamati, Sameto Ember. Lerim geet manjiri chuzi sumning karma khani chichi. Langi nasi noos lerima. Arko se nyoro film Bareli ki barfi kuksama. Ajit Singh ning Amal Malik se nyoro film Sanam Re kuksama. Ajit Singh se nyoro film Holiday kuksama. Ajit Singh ning Harshdeep Kaur se nyoro film Rice kuksama. Uzir Jaiswal se nyoro film Ek Pahli Lela kuksama. Rahat Fateh Ali Khan ning Susan DeMello senior film Veer Kuksama.